아, 파딩게 오즈라 하니 하이 헤테케 세스메스 파이쇼 퍼지약 나일레나 풍카 하망 타카르졸라니 코니가 앙 카나나이 르짜몽니 꼭 타이 응카 말라요 부카카네 시링 시링 르짜프나 잉카 비슈나테 마누시 함바이 야프르노노 아우 함바이 부쿠크 코니가노 파디 비닝게 부쿠 코니가닝게 오즈라 르짜몽 카나레나 카나 토토카 르짜몽 카나이 동디 로게리 동디 파야샤 쩌라테

아우 가봉님 말이겠징 다쿡 네이버 국성 바디 어저라 승 아구이스 반다오 승 그릉 레네 합레네 그나이 동디 때 러기리 동디 빠야샥 저라 뜨이

0: 아우 아저라르 자몽노 크나이 동래 많이 증 파디 꼭둑 파이 쇼파자 공간 날에는 샤브동 승 승의 동래 많이 흥가 한가에 할로 할로
1: Hello, I'm
0: 에
1: calling the Thaisang Piro.
0: Do 람서고
1: 8 minutes, 40 seconds.
0: do 한 바이 부크 거니까 노 아우 파디 흥가게 부크 거니까 샤가 샬 프리티비 와 파이 쇼파냐니 부스 조라 낭 흐네네 보샤가 8 minutes 20 seconds. 아우 파디 테 보나 싱레네 콕독 테 카이사크네 카나이네레네 헬로 조라 벨레 케세 헬로
1: Hello, bye.
0: 에 디포르카 함 타쿡 브리제 승크나
1: 발 벨라치노 오모

0: 너안 놔주고 얘는 너 너무 너를 사먹 마이 그때 구분 이리 사먹 하나 나냐
1: 그나마는 따위 사먹 알까 그러면은 모나대드는 버릇이 너는 뭐 양케
0: 너 사디 부르 사먹
1: 모나대드는 카나는 카나는 그만이
0: 너 아건
1: 이제 한 기사 들을까 하면 다 구부 코로나 안 소리야 아니 브리젯 다 코로나 그러니까 그때 재미나니 파켓에 간 말에 어느 렇게 잘 안에 빠라서 산다고 가미니 봉소라 대표에 이게 허리망고 간 한도구로 이게 잘 바양 잘 역사야 갈바돌는 방위 너들려 한바
0: 너 한바이 다 그거 아우 허저라 타코 가양 길라 파싱니 사슬라 허리 타코 가고 거의 허자가 부코 헌닐리 마니 허자몽노 크나르디 헌이나이 앙레나노 보구이만리 안노노 헌이리 잡자 그르자몽노 파디 헹게 비닝게 크나레나 허크나토토 그르자몽 허저라

꿈 소이 마야 나는 파리 정글 마야 카티 카티 허풍아요 샤모 노노 앙레샤노 고부야키 에린파노 부카도 샤위 팔요 무아니 무아니